0: 대단하십니다. 아르기탄 존 루만 밀레스케리온 소녀한 니켈 페란데 크루사가 다 고이세디 게토리 가르네틱 오르라운드 바이츠원 아우디오미키 코한데야 베르토 코한데야 호타 에메네온 일륜페 콜란 오르타레 온단 헨데 구스티 아리베 스카레 가소
1: 아이토르 카사이오메
2: Klasikoak Naiz irratian.